0: 무슨 물어보고 마마?
1: 기사 말하는 그랬으니까 응가사 기사 응가라 깔아 숨으로 귀가 삼은 거든요.
0: 내 생원아 숨으로
1: Sobre, dígalo, sobre.